0: 게 겨우 워크업이야. 들어먹거라.
1: 신발
2: 택시 가래 가래 가래 게느라고 신발 택시 게느라고 신발 택시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서 바깥 잡아간대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제 신발 택시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과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라니로 까바와라 치나비로 바깥 요아냐마쿤디 바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 택시 웬나무에노
1: 신발 택시
4: 조선배 조세
5: 먹사우시
4: 안녕게 트라비라 만난 니네 트트
2: Kajanja kav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v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

0: 깜짝이야 불어 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불어 먹거라.
2: 무죄발에 미리 무
3: 그 페이 지독한 자고냐
2: 도쿄
4: Radio Simba in Uganda.
5: Hallelujah.
6: Mukulikeyo, mukulikeyo, mweje mubadde.
7: Timba, imakonde.